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할렐리 코 카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불리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Come on, everybody, listen.
0: Come on, everybody. Hey, lahu yaku, hello man. Nahudi kie tila. Di kona hanibu. Yani chipo li kona vi o yaku galolo. Kale, no li kona chocha puyo. Yani tiki tila. O susu tito lagi hiv li kona.

0: 초모집에가면코가까치다해야하랄리코카타가마햄쇼비마비부리오코나하냐마리쇼비부
1: Come on everybody listen
0: Come on everybody Hey 라후야쿠 Hello man 나흐디기에딜레리코나하니버얀치포리코나리오야코갈로로갈레노리코나초짜퓨요흐얀티기에딜레오스스디도라기힐리코